0: 지도와 반토로 같이 일을 잘 가니 아살다니 코치
1: 나 어디 어째 쓰나 어디 어째 쓰나 여기 못다이 돈을 안 받는데 나 어디 못다이 돈을 안 받는데 하